0: 출신이 아니라 서울과 수산대가 각대 각각 출신을 하는 일기고 따라 억구가 세력이 있는 바라 많이 가만히 잘 산대있어. 사무실 국가국가대가의 유후 사무다익 수준한 네트워크 CNN.
1: 더블리뷰 디스마이크 사무다익 라디오 CRM 커버 닷컴 타 모바일 앱 CRM 더블

처음부터 자기는 조금만에 계산하면 처음에 생각 망급했다, 급급했다, 서프리 눈이 살짝 마르게 떠버렸어요. 조금만에 다시 살게, 다른 거다 다시 살게. 대리 떠버렸대, 대리 떠버렸대. 빨리 전화 쓰기, 전화 쓰기, 빨리 전화 쓰기.

0: 내가 아이스도 매우 가족도 라이스하고 잡으시는 건 누가? 아담이 거기서 생각하고 러시아하고 바이바 믿기고 가신
1: 비아르스 타자미나 파니르소니 자민 북코 풀리 다다 파니와 페리 파테고 사브니 다다 파라키 도브니 자민 바시니 자스타나센 포이오 칼라센아론
0: 라 포이오 카프니 박센은 산다라이고 아니게 다로 포이오 이스토 이라고 삼세보다 사세다다 포이오 다니 삼세 타오리오 이사이
1: 오니 포이오 자로 페리 자민 미니 바타 타탄 코레고 자스나 투구라 아바다니 파니고 무스토페리 와타미로오니 루크라 비즈니가 고르카루 털기니다사 역시나루 되기나 썼다.
0: 너희들에게 손께 다 바라 기도하고 무엇을 그렇게 손으로 썼겠냐?
1: 그래서 바리를 파야한다. 너희로 대한 이상께 되시오니 두름 채술로 쓰겠다면 거의 하는 거사.
0: 뭐가 서사만 니가 먹어리고 옛뜨게 이리 안 하면은?
1: 그래서 어떻게 죽기라 그리 걸는 거야? 거기가 서사만 니가 니가 걸라는 거니까 조심 걸어놓고 새로 굴로 걸을 아무 걸을 타는 거야 보니 버리고 갈까는 그냥 참이 잘못었어.
0: 어? 말해 말해. 그렇소요. 제안 받으려던 제안은 너의 기함? 기함?
2: 제안은 너의 기함? 제안은 너의 기함? 제안은 너의 기함? 제안은 너의 기함?

0: 지금 들여다보면 빠져
1: 그래서 신사건 변호사의 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이미 사건 변호사는 것이 그렇게 몇번 구부작기는 못하겠다.
0: 미션 사건은 사이 전달이 빠지라 그렇게 구부작기는 사건을 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디가이 꿈빛 이시의 내 꿈빨 더 우아지는 자가 아시의 전달이 있는 것입니다. 이탈설과 수학기의 부대 정상자 먼저 하며 이 비디오 올리지 부대를 위해 전화하십시오.

0: 지금 아이셔도 아들도 보라이스라고 정보를 쓰는 거는 누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불법고 도치는 불법이나 믿기 불구하신 중
1: 헤르 비아이로 숙하자미나 아니로